0: 今天国语节目到此为止。
1: We now present a program for our Korean listeners on Fairchild Radio, Vancouver, BC.
2: 듣고 있나요? Radio 6.
3: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Radio 6입니다.
4: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2: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낸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5: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6: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7: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주 총선을 앞두고 자동차 보험 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C 보수당의 로른도어 크슨 당수는 집권 시 현행 ICBC의 무과실 자동차 보험, 즉 인핸스드 케어를 폐지하고 법원 소송이 가능한 혼합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반면 집권 NDP와 노조는 보험료 폭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C 보수당 로른도어 크슨 당수는 법률 및 보험업계에 전달한 서한을 통해 집권 1년 이내에 현행 무과실 보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핵심은 난폭, 부주의 운전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중상의 피해자가 다시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타리오와 알버타 등의 사례를 참고해 민간 보험회사의 시장 참여 및 경쟁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보수당의 공약에 대해 BC, NDP와 ICBC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이비 NDP 당수는 소송 중심 제도로 돌아갈 경우 법

법률 비용이 대폭 늘어나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두 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 역시 무과실 제도가 도입된 2021년 이후 운전자들이 평균 약 490달러, 약 28%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얻었다며 소송 재개는 개인상의 전문 변호사와 민간 보험사의 배만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무과실 자동차 보험은 사고 책임 공방 없이 신속한 치료와 소득 지원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일부 중상의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장기적 생활 피해에 대해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반면 알버타 등 민간 소송 혼합형 제도를 운영하는 주들의 평균 보험료가 BC주보다 월등히 높다는 비교 자료도 제시되고 있어 보상 권리 회복과 생활비 부담 완화 사이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무과실 보험의 유지냐, 법적 청구권의 부활이냐를 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노사 간, 정당 간의 설전은 총선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알버타산 원유를 BC주 서부 해안으로 운송하는 초대형 파이프라인 사업인 이른바 퍼시픽 링크를 국가적 관심 사업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대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인데, 이에 맞서 환경단체와 원주민, 미국 워싱턴주까지 해양 생태계 파괴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공식 발표한 퍼시픽 링크 사업은 알버타 오일샌드에서 하루 최대 100만 배럴의 원유를 BC주 로버츠뱅크의 신규 해상 터미널까지 수송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437억 달러에 달합니다. 연방정부는 터미널 확장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가적 관심 사업 지정을 통해 2027년 9월까지 간소화된 연방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카니 총리는 현재 약 90%인 대미 원유 수출 의존도를 낮춰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GDP 증가와 1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생태계 보호와 지역사회 상생 대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남부 노선을 채택해 그레이트 베어 해역 등 민감한 환경은 피하고 원주민 공동체에는 원주민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해 최소 10%의 사업 지분을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향후 4년간 12억 달러를 투입해 해양사고 예방 및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고래 등 해양 포유류 보호를 위한 수중소음 모니터링과 기름 유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거셉니다. 파이프라인 종착지인 로버츠뱅크는 프레이저강 삼각주에 위치해 연어와 철새, 멸종 위기종인 남부상주 범고래의 핵심 서식지인데다 대형 유조선 운항 급증으로 인한 기름 유출 우려에 미국 워싱턴주 정부도 국경을 넘어서는 환경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환경 법률 단체 등은 구체적인 평가 전에 추진 방향이 조기 결정된 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BC주 원주민들은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에 따른 자유롭고 사전적인 충분한 동의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노동자 숙소 증가에 따른 원주민 여성과 소녀 등의 안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에너지 시장 다변화라는 국가적 과제와 환경보호, 원주민 권리 보장이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9월까지 세부 조건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노동계에서 인공지능의 직장 내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간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들은 일자리 감소와 개인정보 보호, AI 감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조항을 단체 협약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용주 측은 기술 변화가 너무 빨라 구체적 규정을 법적 협약에 담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약 5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BC 노동연맹은 항만, 의료,

0: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노조가 AI 보호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우려사항은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데이터 수집 및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AI를 활용한 노동자 감시 및 평가입니다. 일부 영화 방송산업 노조의 경우 이미 단체 협약에 AI 개념을 정의하고 노동자가 업무상 AI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BC 공과대학인 BCIT 교수 직원 노조는 협상 과정에서 AI 영향의 최소화, 노사 공동위원회 설치, AI 감시 도구 공개 및 인사 결정 시 인간의 필수 검토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BCIT 측은 AI 기술의 급변 속도를 이유로 장기 적용될 구체적 문구 합의에 난색을 표하며 자체 윤리위원회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사들 역시 AI로 인한 학습 영향과 표절, 개인정보 문제를 지적하며 주 전체 차원의 안전한 AI 활용 가이드라인과 교육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헐리우드 파업 이후 배우와 작가, 제작진 단체 협약에 AI 보호 조항이 들어간 사례를 들며 AI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도입 과정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의 정착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AI를 단체 협약의 정식 의제로 다루고 노사가 함께 직장 내 규칙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넥서스 카드 신청자들은 앞으로 인터뷰 예약 기한을 주의해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청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2027년 4월 1일부터 넥서스 조건부 승인을 받은 신청자의 인터뷰 예약 기한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터뷰 적체 현상으로 인해 기한을 5년으로 한시 연장했으나 최근 역량이 회복되면서 원래 규정인 2년으로 복귀하는 것인데 이번 조치는 회원권 유효기간 5년이 아닌 조건부 승인 후 인터뷰 예약 가능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즉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는데 2027년 4월 1일 이전 조건부 승인자는 기존 5년 기한이 적용되지만 인터뷰 예약은 늦어도 2029년 4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027년 4월 1일 이후 조건부 승인자는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록 인터뷰를 완료해야 합니다. 넥서스 최종 승인을 위해서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양쪽에 인터뷰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기한 내 인터뷰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만료 처리되므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미국 정부 신뢰 여행자 프로그램인 TTP 시스템에 로그인해 승인 날짜와 상태를 사전 확인하고 조속히 예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넥서스 프로그램은 미국 출입국 시 전용 차선 그리고 글로벌 엔트리 키오스크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해 국경 통과 시간을 대폭 줄여줍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으신 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약 마감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디지털 시대에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다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3: 요즘은 이런

요즘 들어 아침 공기가 한층 차가워졌지요. 창문을 여는 순간 코끝에 스치는 그 차가운 공기가 상쾌한데요. 이럴 땐 유난히 따뜻한 음식들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아침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 저녁엔 칼칼한 김치찌개, 밥 한 숟갈. 겨울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누군가의 온기를 찾게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 따뜻함을 음악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소피아의 뮤직 브레이크 첫 곡, 다영의 바디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2023. We'll be waiting for your messages. Since 미스테리 뮤직박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발라드의 황제 신승은을 준비했습니다. 1989년 데뷔곡 미소 속에 비친 그대로 단숨에 스타가 되었었지요. 그 이후 30년 넘게 변함없는 감성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온 한국 발라드의 살아있는 전설인데요. 신승은의 음악을 듣다 보면 마치 오래된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읽는 느낌이 들어요. 한 글자 한 글자에 추억이 묻어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녹아있지 않나요? 신승은 씨는 매번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시간과 사람 그리고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는 달라도 누구나 그의 노래에서 나의 이야기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신승은의 대표 네 곡을 함께 만나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 곡으로는 She Was라는 신곡을 준비했습니다. 몇십 년 전 본인의 팬이었던 그 소녀가 지금은 다 결혼을 하고 아기 엄마가 되어서 예전을 생각했었을 때의 그 감성을 추억하면서 가사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신승은이 부릅니다. She Was.